0: 비키즈만 비키즈만 비키즈만
1: 먹어 네 빨리 빨리 꾸미게요
0: 비키즈만 비키즈만 비키즈만 먹어
1: 네 오늘 이렇게 모셔서 먹겠습니다 네 오늘 써먹습니다 스타게 텐데
2: 아이 건식에 이렇게 모셔서 액트 꾸미기라 Men kan ekte komikere joike? Hey la lo lo, la lo lo, hey la la. Fader, jeg suger jo i det her også, men heldigvis har jeg et reinstyr så du kan bli med også.
0: Gi meg mann, gi meg baby. Du skal ringe deg i solnedgangen. Gi meg mann, gi meg baby. Du skal ringe deg i solnedgangen.